0: 거 없으면 나 망감자 민우꺼에
1: 아니 민우꺼 민우꺼만 해
0: 어서야 나랑 사랑 와 이거 망감자 민우꺼 사베레
1: 에당 맞이 여기
0: 뛰는
1: 이방 여기 뛰는
0: 이방 아 맞이 여기 뛰 여기 뛰 말이 가양